0: 이게 세서.
1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0: 지나죠. 제스타 모비엔토.
2: 에스타 베드 아까 말해
3: 드릴 수 없지.
2: ¡Maldición! ¡Esa cosa sigue viva!